0: 말할 수 없고
1: 너들 그러니까 아마 오셔야 되나
0: 아메 라이저 자타 부자 부만
1: 아메 달래 까놓고 이건 봐 에이우자 보이네
0: 아 에이저 어제 하고 한 번
1: 맨날 와 해야 왜 이렇게 또 하고 하 애가 안토니 그냥 내 모이로 한번 오자 말려 페나데 다 보여 에이 냐데 라세로 너 부타이야 카미타 로베 부아이 Amba quiero mi doña muy cuá, tal y dice nadie tal que fue a ver, amo Yuraina.
0: Hoy fue mi día, está aquí, voy de harina.
1: Ernesto, viste a Martiga, tuve bañones por muy bien, la que iba a dejar que a mitad de calle está no marcar. A lo del sur de tortilla.